0: 여보세요?
1: 지금 뭐 해요?
0: 지금 자전거를 타요.
1: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요?
0: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나영 씨는?
2: 뭐 해요?
1: 지금 쇼핑해요.
2: 아, 어디에서 쇼핑해요?
1: 시장에서 쇼핑해요.
0: 아, 알겠어요.

0: 여보세요? 지금 뭐 해요?
1: 지금 자전거를 타요.
2: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요?
1: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나영 씨는
2: 뭐 해요?
1: 지금 쇼핑해요.
2: 아, 어디에서 쇼핑해요? 시장에서 쇼핑해요.
1: 아, 알겠어요.
3: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쉬어요. 쉬어요. 영화 봐요. 영화 봐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일해요. 일해요. 책 읽어요. 책 읽어요. 가르쳐요. 가르쳐요.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봐요. 영화관에서 영화 봐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회사에서 일해요. 회사에서 일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공원에서 운동해요. 공원에서 운동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쉬어요. 쉬어요. 영화 봐요. 영화 봐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일해요. 일해요. 책 읽어요. 책 읽어요. 가르쳐요. 가르쳐요.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봐요. 영화관에서 영화 봐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회사에서 일해요.

0: 여보세요? 지금 뭐 해요?
1: 지금 자전거를 타요.
0: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요?
1: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나영 씨는?
2: 뭐 해요?
0: 지금 쇼핑해요.
2: 아, 어디에서 쇼핑해요?
0: 시장에서 쇼핑해요.
1: 아, 알겠어요.

0: 여보세요?
1: 지금 뭐 해요?
0: 지금 자전거를 타요.
2: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요?
0: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나영 씨는?
2: 뭐 해요?
0: 지금 쇼핑해요.
2: 아, 어디에서
0: 쇼핑해요?
2: 시장에서 쇼핑해요.
0: 아, 알겠어요.
3: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어디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쉬어요. 쉬어요. 영화 봐요. 영화 봐요. 운동해요. 운동해요. 일해요. 일해요. 책 읽어요. 책 읽어요. 가르쳐요. 가르쳐요.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봐요. 영화관

안에서 영화 봐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회사에서 일해요. 회사에서 일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공원에서 운동해요. 공원에서 운동해요.